0: 말없는 거서도 아줌마.
1: 아가 한두 번에 돌.
0: 그래, 그래 그래. 내가 엘리펀이 혼자서 돈을 내 한다자.
1: 내가. 와. 엘리펀이 나라.
0: 나 진짜 봐. 돈을 그래.
1: 아무런 거 없는.
0: 너네 아스카라임으로 할 때 하고 싶은?
1: 하고 싶은?
0: 나를 다 부르는데. 하루 종일 그렇게 다 하고 나서.
1: 나무나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 무슨 말 보냐? 안전해라, 다 온다.
0: 알아보니.
1: 야,
0: 들어와봐.
1: 야.
0: 뭐라고 하겠는데, 안에 빼버려, 그거 나올 텐데?
1: 야, 아무 안에 빼버려, 이거 뭐야?
0: 내가 가지고
1: 난다.
0: 야, 한 번. 근데 하여튼 안 빼버려, 그러면? 하루 한 번씩 급정해, 내 하여튼. 아니, 뭐라고 하지? 길이 터뜨렸지 말이야.
1: 아, 나이스.
0: 아, 그렇군. 말씀해 주세요.